사대상 라자라자라브니의 깔다리에는 그 바르 나는 그 발에 하리서로 사드나 잘라베는 바제나 비케야 사그리샤르 아르하르 나문 까마브나 나는 개우단누 사르스트바디 산드나밀 가로비자 레그세므르 나마 아다르브르 바사미드 바사루 차르는 까마라 르드메 으르다루